0: 好嘢，好嘢，好嘢！阿玉兰啊，
1: 爹，
0: 你啲剑术啊，而家越练越好啦。
1: 咦，爹？
0: 啊？
1: 点解你好似咁闭翳咁嘅？
0: 唉，今日又到期要交房租啦。我亦都当到尽啦，又冇做生意咁耐啦，有咩办法有钱交房租呢？而且今后生活日都唔知点样，你叫我有咩办法唔闭翳？
1: 爹，我都知道你好辛苦噶啦，所以我